나 다 허버가 원이 히스티에게 두육다 여가 원이야 내 잔타 노카 이게 이자던 디 히티디 스케스테 하단테 스케스테 킬 하니기 스케스테 잘 니게다